0: 생각.
1: 다음.
2: 아이요.
1: 다음.
2: 나.
1: 아래 다음. 다음. 다음. 록. 브룸. 브룸. 야에 이후에 어여의 암마. 남아. 발라발라발라발라레. 발라발라발라발라레. 발라발라발라발라레.